0: 기름에 타가다 타가다 타가 타가 라크베트
1: 드라디오 디마스
2: Summer with Radio Dimash.
3: Jazz Dimash, Radio Smith.
4: Lato z Radiem Dimash.